사회때 아무 문어마 매출 알기였네. I miss you so much. 게헬시카 넷FM 페이스북 비디오 다이빗 때 헤매기에나